0: 6시 안에 학교 애기 시험 중 애초리 끝이 몰라 꼬마는 애초리 시대 애기 시험
1: 아버지 중년이 엉터이 책임받다 수고 힘드시고 꼬치